0: 아니 간지 난 도가 간게 고지디 직제나다.
1: 근데 언더지
0: 나서지. 빠상저지시 라마의 지성인, 역시 전승인 마. 国际老阿妈在世的时候，她一直在照顾她的生活，所以最了解的人就是她。
1: 国际老阿妈给。